0: 게 겨우 월급이야. 물어봐봐라.
1: 신발
2: 택시 가래 게느라고 신발 택시 잡아서 하나 잡아다서 잡아구선 바깥 잡아간대 우선 여기나
3: 야보
2: 그럼세 신발 택시 에담리라오 쿠바아라 선주 과자 뇨브레치 마마 어머나 무리리 에담리라오 마모겐다 라니로 까바오라 치나비로 바깥 요아냐마 쿤디 바코베와 내구엔디데 우담리라오 신발 택시 웬나무에노
1: 신발 택시
4: 조금해 주세
5: 억수아부시
4: 안녕게 트라비라오 안녕니네 쯔쯔
2: Kajanja kava kazi, kati abakana katenga faba shaja tulazewa
4: Mukaya katenga gee